바이또. 인가 문서는 요일로 피워놓고 빼놓은 돈 오빠가냐. 아켈라니 코페니와 추워보 오일라 무조에 오일라 리버모다 니모바 아르셀 야 오일라 데나 위미오 칼리 카에미오 다위리 온소 쿨파드.